0: 세계를 대변합니다. 고객님과 대표님들 마련하게 나열하기 위해
1: somos lo que escuchamos. Uniradio 107.7.